0: How could you be so pretty, 놀라워
1: 우리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정해졌던 운명
2: 이 너라고 난 확신했어 꿈이 아니라면
3: 내 손을 잡아줘 바로 지금
4: Why? It's all yours, please.